0: 손톱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
1: 손톱을 이렇게 Gondwana y Kike Neira vuelven a juntarse después de 23 años. El reencuentro que todos esperaban.